0: 어구, 비가 시대 거울이님 아직 쓰지가 않다. 아니, 저거도다. 고려와, 마다 와가리마세.
1: 하고케.
0: 샤마젤 연락하루카.
2: 사키가노 덴보. 유슈토노 군주무수오 키니스루노데. 모 조엔무대오 추스키키시마시다.
0: 바카. 관조는 야스다. 이마노 조식이가라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. 거린가 조엔무대오 내야뜨이루. 목적과 샤마젤. 이시도 샤마젤을 도루도. 유슈토와 독립나자.